0: 안개발. 안개발을
1: 근데 일어나네. 일어나.
0: 나이
1: 웃던 주말
0: 발을
1: 어디메라
0: 아니면 아니면 들어가오.
1: 아니면 들어가오 너나. 이제는 바지 몇 대만 해. 이제는 그 바지 입은 것도. 들어가온 변하게는. 내게 멋지는 돈. 야우 얼마나 멋지. 이대 군다래.
0: 바지 내가 바지 못 가.

0: 안기발. 안기발을.
1: 근데 일어나네. 일어나.
0: 나이.
1: 웃던 눈이 말이.
0: 발에.
1: 아리멜아.
0: 아리멜, 아리멜. 들어가오.
1: 이제는
0: 바지 몇 대만 이제는 바지 입은 것이 뜰거운 변화할게 내게 멋진
1: 원두 야우
0: 존나 멋지 이대 군다